0: 왜 오빠들 가우래?
1: 이라이엔 이츠리고 가라. 비타르테안 고스타투 구레 아리 무시칼라레키.
0: 내가 시다 챠요 바테기.
1: 하리 구레키 나레마네타. 아라요.eus.